0: for calling 1345.
1: 그러면은 두 나라 국적을 계속 유지해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3: 그럼 이제 아까 그 출국 명령서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출국을 해라.

0: heartache.
1: Follow me. Anyway.
0: Wingman. Catch it for free on MeWatch and MediaCorp Entertainment on YouTube now. Brought to you by Coffee Meets Bagel. Date for something real. And the following partners.
2: I need... 무슨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아닌데.
3: This Korean father in Uwang feared what could happen if it surfaced that his three-year-old son had acquired Russian nationality.
2: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발목을 잡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 진행을 하게 됐죠. 외국인 사무소에 가서 우리 아이가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신청을 하고 그런데 지금 아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 외국인 신분으로 대한민국에 있을게요.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합니다.
3: 4 months later, his son regained Korean nationality. The family had to give up his Russian nationality. But the consequences of not complying with the rules can go as far as being ordered to leave South Korea. This Korean father and his Australian wife have two Korea-born children. For more than 6 years, the children were also Australian citizens.
4: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거 갖고 이제 호주 갈 때는 아이들은 호주 여권으로 들어가고 한국 들어올 때는 한국 여권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또 주위의 친구들도 또 다 그렇게 뭐 하니까 자기들 뭐 미국 친구라든지 뭐 다른 그 캐나다 친구라든지 다 그렇게 여행을 하더라고요.
3: It all changed in 2023.
4: 네, 제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출국 명령서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출국을 해라. 보육 지원 받은 거 하고 의료보험 받은 거 하고 이런 거 다 돌려내라고 그 다 뭔가 막 청구서가 막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 한 1,5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다 합쳐서
3: His wife and children had to leave South Korea to comply with the departure order. They then re-entered using their Australian passports to begin the process of restoring the Korean nationality.
5: 네, 이거 터지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포기하고 호주 가자.
4: 애들이 이제 그때만 해도 초등학교 다니고 하다 보니까 좀 정체성이 호주인보다는 자기들 애들 정체성도 더 한국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고 하니까 또 굳이 다시 호주로 가서 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3: Instead, they gave up the children's Australian nationality. But why they had to, after being told they could keep both, only became clear when the father went to the immigration office in 2023.
4: 호주 경우에 국적이 부여된 날짜가 생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해석이 그렇게 안 되고 그때부터 한국 국적이 박탈된 걸로 뭐 해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또 웃긴 게 호주에서 출산을 하면 이중 국적이 허용이 돼요.
3: The crucial difference is timing. Whether they held two nationalities at birth, for example, a child born to a Korean parent in the U.S., which grants birthright citizenship, or acquired the foreign parent's nationality later. The Justice Ministry says children with a parent from some countries, including Russia and Australia, may acquire that parent's nationality after birth. In those cases, Article 15 can apply and Korean nationality can be lost. But recordings show this distinction may not have been made clear to families seeking advice.
6: 제가 어제 그 어디서 듣기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는데 또 러시아 대사관 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출생신고를 해버리면 우리나라 국적이 된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7: 아닙니다. 예. 자녀는 그냥 태어났다부터 그냥 선천적으로 이중 국적자이신 거예요.
3: The Justice Ministry later confirmed his son had lost his Korean nationality under Article 15. CNA asked the ministry why some were given advice that appeared inconsistent with its position. The ministry says details of the advice given have not been established. But the guidance appeared to be based on general rules for people who are dual nationals from birth. It says staff have been trained on the distinction and consultation guidelines updated.
8: The Justice Minister says it is difficult to provide figures on how many children are affected, and that's because it does not separately track cases of nationality loss involving a parent's application or registration for foreign nationality. It also says unless someone reports acquiring foreign nationality, it can be hard for the government to know whether they have lost their Korean nationality.
3: But some families are afraid to come forward. This Russian mother in Bupyeong believes her South Korea-born son may have lost his Korean nationality when he was two. 15 years later, she has still not formally confirmed his status.
9: 한국아예요. 어떻게 그냥 남의 나라가 러시아가 남의 나라예요, 애한테. 병원비를 쓴 거랑 학교 쓴 거랑 뭐 이거저거 다 한국 사람으로서 쓰는 거 다 합쳐서 계산하면 아마 1억 넘을 거예요. 그거는 죽어도 못 내는 돈인데 애한테 너무 미안하네. 전 사실 진짜 매일매일 그 문제를 그냥 잊어버리려고 노력만 하는 거예요. 안 그런 매일 울고 매일 그렇게 생각해. 여기 혹시 티슈 있나요?